0: 맞아.
1: 그럼 그치. 안다 때도 그렇게 가딤이 있을래.
2: 동美女性舞者 沙依热古丽 是马热亚 近在眼前的 榜样.
0: 와자와라 머리야 완달로 이 으쯔울부드 키위 왁타사마스 바존지 디고산 디 켈기시 루스타프 차르세우드 무연 무이메이드고 아즈디마스 푸르 타라키카흐사 아즈디마스 푸르 세프마만세우드 디 타라우넨지 마샤 자부엔지 뉴자 어울루디프 머리아란 할헬요딘 탈빌라미시카인 마샹 지프튼 디뉴리 아이코 이슬란드르미시카인타 Девченчи, умеет моя нёст.
3: Вот мэн шан ши нэн шан ин и ян зай тян кунг чун зи ю дэ фэй шан фэй дао гэн да дэ ву тай ран гэн дуо дэ рэн чи дао ва мэн тай чи кэ зу ляо чи ва мэн тай чи кэ зу дэ вэн хуа.
2: Зай ма рэ я син ли гу лао ар ю мэй дэ ин ву чи дэ фэй дэ гэн юан 让更多的目光为他停留。六月，西河修的山谷里晴空万里，野花绽放。这里与印控克什米尔地区仅一山之隔，地理位置十分重要。库勒纳古村是柯尔克孜族居住之地，村民们承担着辖区内车辆检查、巡逻等护边任务。
4: 我说
5: 一、二、三、四、五、六。
2: 女子护边队成员热依汉·孤立最近看起来喜气洋洋，因为完成了这一轮任务，他就要回家结婚了。
6: 저는기나는민치가나이기인데줄도시마션도시대트립트립게임슈제리안다한테타니십가고한다이거마션도매식클립마션도주리시리안다타니십가고
7: 나이만
2: 古老的柯尔克孜族婚礼有复杂的认亲订婚仪式，婚礼要办三天，现在虽简化了不少繁文缛节，但婚礼依旧是民族文化中最重要最庄重的仪式之一。迎亲当天，新郎的亲友团会先来交换彩礼，并在女方家门口抛洒糖果，聚聚人气。欢声笑语中，新娘在细细梳妆。等新娘都准备好了，新郎才在亲友团的簇拥下向女方家出发。无论心情多么迫切，这一路都不能走得太快，要多唱上几次口号，以表达对新娘的尊重。如此，到了新娘家门口，也还是不能进门。新娘家的姐妹会拉着新郎团腰间的绸布反复拉扯，要想见到新娘，不费一番力气冲门是不成的。两位新人向长辈鞠躬后